0: 혹시 소리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?
1: 검사님 퇴직하셨는데요?
0: 퇴직이요?
2: 진짜
0: 전화 받아. 중요한 일이야. 오늘 저 아니었으면 곤란하셨던 거잖아요. 곤란한 일을 만든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곤란해야 돼?
2: 남 회장님이?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던데.
0: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를 회장님한테 할까요? 설렁탕 변호사한테 할까요?

0: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소리 들먹였다간 그때 나 진짜 안 잡는다.
1: 아니 뭐 때문에 그런 애한테 먹을 매? 네가 어디 뭐가 모자라서?
2: 그러니까 너는 밤낮 이등이야.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지 않으셨습니까? 미안하다.
1: 내가 던져주고 약속 받아와.
3: 차라리 벌 받겠습니다.
1: 딸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싶어?
4: 준비해주세요. 주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죠?
5: 오빠 응급실이래요. 교통사고래요.

0: 책상에
1: 깔덕. 오마이갓. 시키 시키 시키 내 바둑 시키리 옷 턱 뚜잇 턱 뚜잇 턱 뚜잇. 덤 thân 시키리 옷 này sẽ bảo vệ công chúa. 성 xoài. 위키 위키 위키 tập hợp huy hiệu. 위키 Ziki, Ziki Riot biến hình.